0: 지어 악사 위에 뿌려 구하소서.
1: 너는 그 인한 번역원서
0: 성령 우라리 어찌였으니 어쩌 다타
1: 미리키 쓰고
0: 자리 앞으로
1: 미푸더비라바 미뱅 인한 원음비
0: 내수 문수원 카다
1: 아나빠이
0: 대여케시에
1: 대여케시에
0: 미리키시에 자리 앞으로
1: 메이라
0: 메이라 메이라 메이크와 마
1: 누구 이제 일로 이제 간심
0: 라이트
1: 카보르가 봐봐

0: 하야시.
1: 아야야야. 아야야야야. 가지. 지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